0: Funky Tracks Radio con Tony Modulation.
1: 엄마 오고 가신다며 왜? 뭐라 이러는데? 어느 산이 시들다고? 안 와봐요. 멍다 그러지 멍다. 가다가 날져가.
2: 죄송합니다.
1: 미친 애야. 아니 그것도 다른 돈 내고는 살아가.